0: 건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끝이 않아 my savior 내 걸어와도 빼도 그것도 나의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와 싸우니 유인지
1: Danes najnovejše na Radio
2: Salo. Že jutri uspešnica na glasbenih lestvicah.
1: Ker mi ustvarjamo glasbene uspešnice. Hashtag mi smo Salomon.